0: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열정 있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제 중국이나 이렇게 홍콩에서 이제 만나는 친구가 팬분들을 보면 되게 오랫동안 저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1: 现年80岁的艺人罗嘉英现身代言活动，适逢罗嘉英农历生日，大家特别准备了蛋糕为她庆祝。罗嘉英受访时透露，自己现在半退休状态，以自己的健康为主。罗嘉英更与大家分享她的健康心得。
2: 第一系瞓多啲，瞓多啲；第二唔好拣饮择食；第三咧系心情开朗就会健康噶啦。
1: 凤凰卫视综合报道。
3: 感谢收看，下节新闻还有更多消息，我们将持续关注报道，敬请留意。